0: 약간
1: 술 마셨대냐?
2: 양대파
3: 양대뿌리
2: 양대
3: 뜨만의 뜨만의
4: Yo Pachaiki,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 Voces compartidas.
6: Ma igual es guanches.